신나 거짓노 말라미야 예예 아아아 아주 문을 휘어 아아 베빈들은 미어 아아 고민 나와 신나 거짓노 말라미야 예예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